0: 마, 이제 오르고 왔다 했는 것 같아요. 사진하라고 이상 이런 거랑 배우면서 배터리 있는 거 사진을 하라고 고에 그래 우베는 니웨 고에라고 후에베 이제 오르고 왔다
1: Buen día, profe María Isabel.
0: Buen día, María
1: Isabel. Por interés. Ayer hubo sendete en música. La cautiva y capturamos. Ya en Dumi, la cautiva. Gracias, amante, profe Álvaro González de Maca y bien.
0: Álvaro.
1: Feliz jueves.
0: Bueno, caray, Álvaro. Yendo, mira, mo, a la cautiva ni te jera, ñamo, yerobiabo, ñamo, yerobiabo, caray, Álvaro, pero, va, yerure, pa, yerobiabo.